0: 아래 쪽. 난 스톱을 알아야 될 거라고
1: 생각. 이게 너야? 야,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에 아구라 그나.
0: 저 블록 아빠 아니 너.
1: 야 Allah, 이 기름 이 기야.
0: 오라 오라 오라 그래. 탕안구 양 탕안구.
1: 뭐지 이 기는 다 줄어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 기야.
0: 이 기간 디노 랑 타올무. 여기 버치야 양. 아빠 이제 kapan juga ya.
1: 아빠 또 양 왜 미켈 부위?
0: 아빠 pengen gua gue keliling dunia.
1: 아빠 bayang deh ra tahu yang.
0: 모가모가 ade iso ning luar negeri ya bareng ya sugih terus ni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Coba lilinnya. Happy birthday.